소네니 이제 즉 나무 죽부근래세 칼바 롱야 칼바 띠야 크롬 꼬라 약등 약등 까마버 덤무 쇼쇼 니야 그리우니 그리불레 라마카 콤마데 덴송웨 직산무 벨크 요지낭에 나무 죽부근래 떼게 틀고불레 비틀 먹어래야 비딘니니 비샤 미낭 심 간욱 샌심 세배 원세 농은 자가 둡도 샤우리바 답반는 시버리 둡도 인요 덴미니니 목세마 저거 밀리카 끼니에 심된 음모도 니주니 니사몰라디 목세마 하나 솔라디레 이직 디제 분민 음모 니주 엄딘 니삼 엄딘 라디 목세마 항랑 라디 그니래니 엣 비간 니시 덤무쇼르니 샤도인 콜렉테는 뭐냐 다 불면 엄세 삐야오 미딱 박사미디 뇨리야 네 마니 나중 신록 만디테노 디지 범마 신장마 짝주 작범 맨나야 설믹쟁기 샘댕기 메심 국바 탁절매 갸베 독장 국장치 신장 이용 낙잠마 샘가 닝담 샵숲디 태랑 샘가 갈라 남북풍 갈라 말베 당는 대매속 가장 대배 남줄 소매든 왕매 콜라 대배 맞은 마 마작 마신 겨와 갈마 봐 자갈 집 맞자 셨는지 캠에 달라 볼든지 속작 생기 띵나작 차고인 벌이지 자당 잡부채 세남 독지 뒤수 잔독사 속작 생기 세나 차고인 랑롱의 두견 군렉가 닝도 보면 촉수 마신삼 자와 공매삼나 차고인 송배행이 다 니셈 어머셔로니 오제 빌롱야 이 멘디 당하다이님 꿀리야 아니 냐볼칙 멘 나중 샬록미니 멘 나도 빌롱낭세 샬롬미니야 꾸야꾸요니 뒤틱 불민 말로니 신담은 렉데인 쿡실링 모노니엔 멜롱스 믹데소 심이인 미낭 심 쇼르데인 갸와 상예난 심예 에 라마두부콜레 제터 페플레 보낭 브루나 우야 사마뇨네 브이 우이지 중라 베기 저걸라서 갸와 담제 겜바 체기 콜로콜당 네야 우야 네 로동 네 뭐가 백철거 라자 겨우 담자기 뭐 최콜로 꼬르니 불나낭 로동 네 아제지 라무 죽부글 내지 대야 담부제 브로고 빌 칼리보 삼가리보라야 남말라 상세상 남말라 상세상이 우야니 브로콜리 불민바지기 이 삼녀자는 옥도난 크림은 옥니 삼부르니 튼만니 Kelinya sang ngejang biye chik jebung barkora kora kojing kojing tiran daru ni tiran dar chik grey jebung a barkora abde ngewa geme man ni jebung a zume man ni uya nye yelbul choka dabde go ba chik chok gri shonong ne ni ga bhaji ge ne ni burbukule isik geme munu zume munu Xiaoloni, Ijenye Buzi, Nei Uyanye Un, Ni Miya, Gangzhou Manzhong Zimin Du Yago Jigi, Minang Mishinu Yanek Sam, Tikbusanek Sam Ya, Gine Yewa Mur Gagon Sam Gine, Lemnanga Chik, Game Shangnang Yile, Gamp, Game Manal Shangnang Gamp, Sirak Tapanang Dimya, Game Lemnang Manalun, Ije Yara Ya, Jebung Dasadi Grim Suksamnen Prado Ding Chadangi Demya Sumemana Lun Sersang Nishi Ser Betang Objidi No Ut Jau Tamche Kimbishi Pui Nye Chik Tapu Jamsho Dika Tutmutu Di Digon Nye Gayu Un Ichik Lhasa Rama Chega Gayu Un Gaybul Jau Tamche Kimba Kuche Tawai Changmi Shobanyang 꾸준한

판문 제마 제라 수배댕은인 카세딸게 넌바독 디독발 마규나 벌듬솔도 예외독 겨와 공부불 개공부루 주바디 냥알로베 땡은 라말 수소 수세독 디독발 마규나 집칭송의 삼매독 닝도 엔모 미독디 파랍죄배 땡은인 두부근래 매이독 디독발 마규나 깨라삭배 건배독니 지금 구름 독보제 우야냐고니 나는 갓농 소 부둥 우주 파마시 땡은이 육다인니 독재는 닝 깨세도니 애지독 마규나 베이뚱 수라 니야도세독니 항부듯이 되고 증인이 냥은 로요고 땡은이니 라마시우 시우 소바독니 라마시 시우는 부드부루 야르타데이 독보노이 이기도이 이기도 못되나 집칭숭마 생숭마오지 삽촉의 도인 닝도 판미독바디니 닝조 판모도고 부드도 어승이니 판을 랍체죽 땡은이니 두부글래 내이 도인이 내 독마대는 백노와 시작다시 도야 와도 저기 도인이 이제 비와던 게 소원이 뭐 별범내시도 부디디 있겠네 두부글래시 부디디 난 이래 즉 부딪 내가 기부지게 내가 강수 나대의 김명이야 딸낭이네 낭우니 짜이 낭우니 딸낭깡이네 김치 우야니오니 이직 쇼 부대는 제가 달신 기유래 즉 이제 그저 이제 요거 딱 딜렌 섭주고 아마지기 비낭카 겐제 감 슈트 푸이 푸이부지 라마두부글레세 토티 긴티 렌지 능에 장전이 토티 능에 예긴 딱 뒤기는 이나사 긴육 말아니 뭐도 뭐니 이제 내비 쓸 검중 송 아프지기다 검정송 야 이제 냉철 세상 없지 담마 노트다 색 배당 없지 담마 심장 더는 세배니 푸이블 그리띠니 송색 검정는 감 러다소니 하사하게 겨우 탐지 김바 김진자도 제가 슈배 낭종니 내장 착탈생니 디게시니 우야시도니 겨우 겐능자 도저 사태야 우야시 강쟁개배 뚝전 동아바 땐배 세제 결라 차탈로니 아디샤이 룽덴 백아진 덤섬담아 결라 차탈로니 최다 인인 라속 번둡달 최대 섬섬 결라 차탈로 세기다외 옆에 시지전 우봉점대 결라 차탈로니 세계 검충불외 두개대 롱대 체대 결라 차달로 능인 라모체로 제가메 남의 젠미 직비 차달로 세대증 우야 즉 겨워 기능자도 세계시 세계 낭보증 샤태야 우야시 돈이 가진 개박 속전 동아바 상제 땐박 세간 이제 샤태 딩이 아디샤 롱댄 모두 젠리직 두바 백아드노 동숨 동부숨 땅만 이시 차대딘 최다 인인에서 뺀듯 모두 최세균은 검육 최바 이시가 차대딘 쓸고 더워잡채서 요구 내무주 시제전 짬돕감 세대유 이시 차대론 쓸검정도 즉 이시 부유지게 신리인에 두유 신배인에 규자라 고수 이시 차대론 니닝니 라무체가 세금 말할론 규모나 간시 전에 미주고 이시를 차탈로니 우야니 우야니 샤드부 인인니 송자브르미치세 투게 대니 내무주 투 나다니 신우낭 착디 갈보식님 크루메케디 낭 일라롯 툼 크롬부카레 대당 대당니 대야 대야 세상 없지도 한번 푸유 내나 겨우 탐제의 김부 양 겨우 탐제의 김부의 신 你说你为什么？这边谁落单，他给有你。

0: Sajek Shabdung Panyo Janin Kham Saja Pepo Leng Ngaye Braga Chuk Dengbe Plang Soka Da Jeng Ngay Du Nye Sajek Shabdung Ngay Jan Sajek Shabdung Panay Wae Chukpuk Kung Le Chak Chak Maya Omde Na Nye Ya Langa Ya Song Po Ngay Uya Nyo Kale Du Kul Le Le Ma Che Par Katok Chue Me Kul La Chang Chup Le Kangi Chaluk Sim Chan Nyawati Ngani Chela Tepe Nangwa Kyo Chotowe Kumbo Pip Laksam Wa Angkul Cheshe Tse Laksam Tamnya Mangpo San Laksam Nyawai Saban Tab Laksam Lokde Chakba Ki Laksam Nyumang Nyugu Tung Laksam Paji Tepo Min Laksam Kanme Diktung Kul Laksam Nangsan Tukdam Kang Laksam Pangze Changge King Laksam Nghe Tike Serwe Nyum Chik Rubukule Chacha Maya Yar Langa Nye Uya Sumpo Chik Nghe Uya Nye Onye Kou Duk Maya Go Kato Se Chue Bi Juru Chang Chup Go Sim Rewa Yao Yin It Rewa Yao Sim Chen Nye Wa Kira Yi Nyin Ishi Diya Thakyo Ru Nangwa Kyo Ru Da Yin Yi Chowa Kum Pipsa Nye Wang Mangpo Nangwa Ngo Na Nye Demzik Mangpo Nyama Na Nye Nyawa Shubadu Na Nye Lokdak Dawa Lokbak Yur Mendo Khongsa Nye Nyen Mangpok Chikgu Min Khonga Na Nye Bardok Jep Mina Na Nye Chikgu Ganmok Dibu Khuru Na Nye Ning Nangzhan Dhammu Na Nye Bangzai Nori Yin Uya Nyekbol Bi Jizum Zum Yaya Len Uya Na Nye Kabo Mebe Dabu Gome Na Nye Kala Chalwe Tamkurwe Kulek Shung Nye Garu Chijang Nyenbe Tocho Chan Ngayang Chela Dene Nangwa Kyo Denme Ji Chakam Kulak Sam Tote Deba Loksa Sam Nose Deba Kalak Sam Nose Nyen Kula Pulak Sam Kodungi Chigo Tokla Sam Singi Dojang Rinla Sam Chalme Dabu Nyimo Tolak Sam Shesung Be Nye Ye Lenje Chik Kajin Munu Pra Po Koro Munu Nenga Kasi Minduku Nyesu Kule Yi Kaake Ne Nyosu Shada Yao Nye Ishi Tiya Nao Joro Danya Tanda Munu Chekam Koro Nanya Tongo Di Debe Logo Nanya Chike Debe Yao Kampa Shenma Puyo Namya Ko Che Kikro Yao Nanya Uya Nye Chik Dabu Pra Po Plang Guru Nyam Nanya Uya Songmon Dhamma Che Chik Pantin Sikang Dikpa Chung Pantin Neka Mat Tosya Tosya Tirang Rai Ngani Tunuk Puna Yao Pye Sakya Pheo Tashik Shonne Ching Chakchi Chine Chimpe Lampa Do Tsawa Rong Tsawa Rong Puna Nang Leng Da Nong Pomoza Dhabba Nang Se Katok Sa Pye Dit Katok Lanyak Pol Lanyak Ho Uje Sakya Pheo Chubukule yi Chabunang puka uya katok masya da nye Yang nye di yang tira Deish kwe kalla se monsho nye Chik uya nye shoktok pol pirwa Nana peo nye Ichik tol sakya peo Shabchung rinmuchi si Shokbu bre kakangdi ka Kolo kol Nishi nang nye Ichik benang se totpo tongu Naka chikro ne, chubu kune yi, nise, otuk lenzi nangse ya, nipo ngay uya nyo, kye konik konchok jebe tungju la, yi, mena, ne, ne me tong, tena ne, tong mise, kye rangi chuduk la, ngay shabji chuduk, konik konchok jebe yi tungju ya, mele tong yukun ngay makanyi, tere tong yukun ngay makanyi, inangka, Jigin ngat jigro no jise ngai sabju jigro jig ngung ngune jigro to tong di ni je bina ke ter ke to kon kun le le ber le ber rung yige teng me so nya an na da ne yige di du ju ni lan dak yige ka bri la mo du bu kun le si bi la mo du bu kun le si ngai chang di je so nya la ne pum pa nga khor kong kong ya bo din da je na ya yin ngo to ya ne ya yin ni Mur nyam sa ya, uy ngoto ya ne, 차인예 리민 예복금 연보당 은고도야는 나인예 이것을 돈벌 해냐 하지게 이 시절을 권행예 즉 덥제 세복간담하냐 살라 샤신도 렉바식 쓰느냐 덥제가 샤네 무조 렘디죄 덥제 덥제 쇼네 무조 샌 쇼니 주디 죄야 도원군을 렘디 탱아니 어떠냐 군렉 이 이시대인에나 태민유도 응어도디 저세야 아니 일단 볼래 비에 라네 산그리 무르 그리야 부당어다지 땡 응어도인네 속자 무릭소인네 무릭소인 부릭소인네 땡볼 제중 제야 군렉 이 마왕방 나당네 동주이나 가측 내무주 툰무 레육땡데니 이니 내내 이직 사이자코 님 렉부부디니 내무주 물리니 내오지 즉 사이자 제가 나무 두부꾼에 년다세 개부 님 렉무 기인이 오지게 창림보디고 나무 두부꾼에 레강 두더 이니세 몸이세 종의 샥부부디니 니세 이 직된 나와 셀로 체디 예스 체제 랍이나 니 익쇼 크리거베 딩레 인네디가 두베야메디가 쉬베 타문이시 크레쳇 명디 낭베니 지베 라마두부글레스 우야니 랍니 네이미그니 딩니 이나네미그니 타망하다 내가 세그림 님 이샤 맹게인디고이니 니시 맹 캡틴 모디 주리니 뭐 사주 밀룽 남고 되매야 오니 뭐 야 송부 맹 어때 즉 뭐고 년쇼디 주리니 비왕는 깨융 담년 되매야 오니 뭐 어때 파즈로니 플레지까지 주리니 딱식 덤디 뚝뚝 되매야 오니 송부 어때 전년 맹니 점쇼디 주리니 까라 부람 당디 되매야 오니 뭐 니 뭐 라면 이 쇼프샤다 도든 민이 강우디 쇼린 섭달 맨데 달가르메야 오니 송부 오 강부 세마 바보니라 말할로 니 코와다 셀로 체야네 라마상복 잡슈에 라마상복 잡슈유 맹디 슈리 예주부 에 직디나 셴멜로 셴멜로 네네 단 나온저소닝 셰긴 이제 예볼레 지명제 신록 체제 사제 드마 야고 오냐부 그렇게 나 플레이고 신록 녀고 먹어 오니 신록 녀고 지금 어제 미그릴 오니 안에 하죠 드마야 오냐부 나 플레이야 명사도 봐서 고소 못 하죠 드마야 대신이 이야야 팁낭 좀 해리니 오제 검통 강신 로숨 체제 코시 덤숨 마다로 비팅엔진 세시 쳐야 로숨 미제 문우네 강호 지금 미 호르리 야수네 도에고 끝날래 박 도와 믹 보모 압돌로 너무 툴로 잡아 죽숨 내가 하죠 되마 도대신도 됨이라서 뭐니 미와인지 미미로 보면 퀄리티 너무 이제 내가 로롱 듬어 듬메에 틸레 두부 라소먼 레기 차게만 내가 님을 허육 총슴 개좀 녀오지 단내는 다요지 라소머 어둠을 대시 주대야 다 얻을래 라무 두부 벌레 남자 타다디 시시놈 브레브레카 오가 치 할림라 라마코 톡톡 엄들라 정월에 잇바지 내 할림 할림라 쳤더누 이직 담아달라 라도 내나 용로세 투하니 비행에 쉬유 즉옷 남달도 남은 죽부꾼에 배낭고 총락 능세가 우야 거두고 미는 배낭에 브레브레가 둡다바 낭로 남달임 치워들래 타다대 슈수 다로 두치체니
1: 생일은 세다다 남탈 내리마

0: 말에 어르 마켓 고소 야지 가다 와서 올 마켓 야지 내려 마켓 가 자정 야지 식당 가다 엄마 마미 워 메모리 엄마 시우도 있으니 말에 이제 야보다 와서 염제 농육제 증 가다 수소비 바자 커뮤니티 멤버 나옵니다 바자 사그티 나다 노라 임보 이제 가다 슝 레제 나간는 필판제 멤버 나 넘버 파티 워커 넘버 가보디 염제 농고 되냐 섬들 이제 다 수소비 고소해
1: 다 이제 라네트 측 용서 시다면 개가북 돈다면야 샘슈 나와야 지 랑페포스물 진짜 다 이제 당하다 어저 디스비스 가무리 가이 파부는물 지 이제 당하다 믹시고 다더 본가리 한게 바치 50g물 디오체 당하다 랍탈 한냐나 넘불 이치고 바자르코 데베 바자르코 다더 총불 한게 나임불 반젯 한게 나임불 이치 마서 아마다더 베 펩컨나셰 지가다 마믹 초크야야 지베 셰다 자닝 지사미 잠음도 나야 데디야야 이치나야 현동 뉴달레치 갤랭로 티티 아마 섬님 섬으로 되면 된디니라
0: 그래서
1: 원데 마터럼 치에지 가다 넘긴 체 있는 식게다 이나 현수다님 불신 가다고 다도 누른 강스나 인터넷에 나다 하신 가다 고속 불식 원데 마터럼 치 인지민지 타오라 그래라 신다다 원데 마터럼 치 다트 템프 치 가다 뒤뒤 틀어만 돈메라 다 다닝 토 라네 치 우즈 원데 마터럼 치나 인터넷에
0: 계셔
1: 야야 치 비난 가노 치티 이티야야 에체다 랍탑 부즈나 시다 장노 넘부 장오스 마터다 마츠롭 시티 간네 간노 부즈나 예 다 이 바치나 치 아마가다 비 게텐쇼 야야 치 강보딩 여유 꿈딘티 덥시 놈라
0: 나올라 원데 마트럼 세양하다 기갑 간다다 고추 야적다 로야는 없죠 긴 매월에 이게 답던 야적 면하다 오츠 원데 마트럼 덕체 다들 마음에 그 초전 내가 원 메모리 내가 요리긴 불 이지보다 다리 직숨제 라고 사비는 대량과 바이크 앤 사이클 레깅이에요 바이크 통과 님보닝 사이클 통과 어쩌다 고도 좋은디 생염지 로육 제신이 오노라 라고 사비나 돼요
2: 아 도대체 너리 really 이니보지 전된 데베르 가망디 어즈 파티시피티 야카렌 데시로쿠니 이디아콜직 나 다도츠 베르 세크레터링 프레지던트 나샤 제방레 티 베르니 콜직 사이클 통건 베르 마즈칼링오도 디로쿠니 아직다 바이크 통건 마즈칼링오도 디로쿠니라
0: 레서 레스 이치다 베당 바이크네 사이클 강가 탕 카티랑가 기다르 쇼츠
2: 힘불라
0: 아직다 참랑선 고츠 야직 고츠 똑바다티야 올 마켓 가다 되나
2: 이치 프로그램 지직다 또 바이크 릴리닝 tiranga cycle rally it ni tan zeyin ji da ut minam bai thongan de yonom cycle thongan de yonom da te hon ji da yonsa advertise yai raim bur ji idia kul ji ol chamling sur yai ji kinga da az all market yak near market yak cover yak ji ka bike na yonsa second na yonsa ngadan tiranga black ji ji ji kam murang yai ji um mar ji da ma war memorial ga yai ji ama ji nyuk thia ula
0: tarik chipli che da sinolam che na da ko sabinang ta o chome na bir dorji khanda government college himbur bmc ri kv tawang himbur bmc ri jnb tawang himbur government higher secondary school tawang himbur e che da ta lop tu nang e e che da partition horrors remembrance day exhibition ye ni me e che da ga dang gyarning pakistan ne so se ke yuk
1: laim
0: e che den su to ga me
1: laim
0: e che den su to ga ti du chen de song se shuruk itini ije chiko otoda bir kergan nanga yimborning lotu nanga ga bose yo so kamang ya ya nyomji long yu gimbor ije ko da tiranga lighting ya yukning decoration yin da nga da ta baje thosu ga logam yu gimborning baje chena ju city ki yo thong yu ni odun chashi no chon ije ko da lo chinang baje ga kai ga thong yu se ni
2: ta utsu aya ni da lo ji triangular loaning ta independence day mahal in go da chi yu thi ji ge ber baje secretary yong sa shedang meeting go da thi kangar ama Kamere, jika idea kuljik ber budget secretary nanti, ni ni mutu dikaya jika budget na yangza, low per ber jenna nang jika kam yangza, tadi biaya nampu je ne. Idea kuljik dahsyam katang video conferencing a, jangan maruk kuljik secretary si, jika katang tarif kaya yak, tawang ni ni mutu dikaya tawang kinsa budget na yangza saja nampu jono ini. Oh, itu mutu dikaya jika ber saya jujur kira jika ber idea kuljik budget secretary nanti, ut low gamang di, jika tricolor. It mudo di yak ejik data de ngadang flick tiranga flick mudo di mangaya perbasi ji kamang di ji decoration yak tin yak tan tinela
0: so it dan da bajar ga tebu ne na bajo thosa na de jam na te ni ju de to yim bur ejik u tang da tau ti ge tem de sing na da tiranga swach abhiyan cho nga da le de ngo to di nga da yak ko su mi na shung yak ma kap pe mi uno mi shin da de nga da city le de ngo re ngo to di ro du yak ko ro to shin da ta thok che mix ek mi na da nga tang ge ga bran den da bo ko tu shin ning mi na da us Taptunya cik tak tahu cie, sama cik gosok cik terasa menukar ni mana. Ija kita ut tiranga sos abian ka, susu nyamji rong gosok ni. Ut ngadang township negara menu, cik sian mengadang tahu tu circle limbur, subdivision limbur, kampung di nanggu di negara. Utu diprosa binate.
1: Lime la. That was in a sea, Ghana, Lime Bur.